아숙자라서 그런 반다고 손짓다 내 볼머니 거렁으로 잡은 가나바기야 비니 약로 따보 가나바디 수바스 내 볼머니 거렁으로 잡은 비니 르잡은이 꼭 더인까 어부카 어아니부카 비니 어르 잡은 크라타브즈베이 커버 커네른카 라나 쪼디리 파라니 가버디 따가 졸라니 시월카 프라노브 데 볼머 타이 로비 쿠마르 데 볼머

0: 영또그방마동나이미티더리나이너다시오부타이비신거저영하마니아버스빌라이시더라다시오사탄이자이언거나이터기아온거자이메야온거샬랑만하이온거대아버미티너다시오부방나섭스면삽수드라카이마르던나이넘버원넘버투번호조라조라영니미티마리나능나이most important 부타이어저디영가이부타이부바파이드러버와이셰비티리나능나이영니비티다이부바르바르바이에저헌부타이시간시간앞으로와이샤비티샤나능라이그러니까다이어영다이부타이합난부디다이저라그래어두이타나저라바르만이시간비티리나능라이바르바르바이에부타이시간시간바로와이샤비티리나능와이니비티리칸까이다어타이저비스가버영합마야에아마하이다다이그샤영동거스탬부라르나이아보카이부코르비싱가하보이버구로구로고이쿠르쿠르이버짜이그럭동나이앵카이하이나부토르부토르비니제부토키마니쿠르마니부코르노아보는페다콜록콜록카이하이랄라이랄라이클라이동나이앵카이저디아보동카이노노카이노부지나낭나이어라영합가앵카이디메크론버모노크로투퍼스업비티달니동고아버바이또이바이샵을로부방로뿌라실레이뚜고로일어난낭나이아샵수드라카이리난낭나이
1: 승군어케레츠너케바이크나락테
0: 리소영카샤동고아버마이티나이마이트저코는가노아프로블라이카이쇼가하여번부투부투부투부투부투웅파이언어블라이그러니까이너부진낭낭나이리치마이트그러니까프로푸노퍼스나이비티동고카샤영니비티프로푸노퍼스아버너1 0 ml 비티인가이1리터또이어다12리터또이저디인가이18-20 ml 비티바이샤플로이은뜻또와이네와이탐두코로이리카한가이비티리마니시간저디방이탕카한가이베덱블라이너기사기사라우샤소이리카한가이타이보자오타이보나이통나이타샵소드라카이아번번비티너리카한가이타이보블라이켄자오인가이어마이아번노기차도몬마카이나이아저디부타이어저디영국엄마니동한가이우타이쇼니하이나부바르바르마니샤강오이샤영니비티바르바이에부타이타이마니포와샤비티리카한가이타이영콕파일라박사리스원누고차프로페다로비시로영록맘자고
1: 부바고부바카마니자고
0: 앞도한가이어느순간마팔타니담마야자타니버뭐인터넷낭야온거아버는보기비테리만캐자오맨코카이부황나삽수면어블라이부라록동카이베덱가방생카이비싱님베덱시콘동나삽수트라카이프리스카카이야팡프리스카카이볼롱솔록동카이앙카이아버는보비테리나낭나이인카이부황아하인나이터고이동나이부타이버나이터고이동나이자타니버가함몽나이팔타니버담만나이에어떻저승능내견이가함카이떠나이아승능능폴론가함몽나이아승나는인간복가하몽나이자타니복가하몽나이
1: 아우사는게빌레키나함바이신우판다파이만바게승드니샤이만카오조라승바이케폴포클럭노카이바이케나이케니클라이타이바이바이케싱보노비티브레리타이보조라리타이싱아브럭노시우이만카아우게신이야포아석타조라크리카바티니아석노응시툰파나하테르고하이나하이테샤파이브레니코커사레이디니징오로노바살라시나이저도노나쿨룸카차
2: 하바니콕판다카나바이캬아카스바니아고틀라타보 chandrapati colony 자두니레사폰카나라야낭